0: 알겠습니다.
1: 세 인테발로 60 minutos. 스키뚱뚱 에바도 까노 파레
2: 단단단단단. 스키뚱뚱 toca o tamborzão, as bandidas descendo, mas não me esqueço de você.